우리 꾀꼬리 불로병아리 개똥지박이 기러기 큰우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천거들 솔새 검은머리 무흔태새 팔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설계참에 엄독수